0: 집 하나?
1: 정석밭, 녹보밭, 오마샹, 나홍작밭. 아니, 빨리 비즈나 아타가라이.
0: 꽈. 아이, 나 이때 나와서 봐오. 아타가 나야보. 드는 모두 벌로.
1: 아야, 니야 당하지 알리 반옥당지.
0: 어, 반옥 니송시야 락 안나 나홍자노.
1: 아, 그나 우라 가밤 나 정지 나야. 그나 시다야.
2: 헤이, 나 이길려.
1: 아, 이게 나 그저 이야기.
2: 아이, 난다 걸어버리. 내가 너 이게 저로 자고 유다야.
1: 아야, 로라이다 즈라가 아가마디야.
2: 아이, 예시양 니 할듬스바 중국어도 할 굴량 다 요거도 단어 팔려면 멀었는데. 아, 하라 이게 그저.
3: 아, 아, 우자, 니 뜨성도 그저 미세자리라 감들 왜?
2: 아, 나 종얼리얼 마나. 아, 쉐, 여보 니 잠만 하자. 야, 신도방 중중아 오진별자 와다도 니야도.
3: 아, 아, 우전이 뜬녹도 가자 방 올자.
1: 여기서도.
3: 당도 싫어 어르라 봐.
4: 얜 우여 그지지 한놈님 말아야.
2: 아, 야, 정음에는 오늘 마다 아들 마소. 저거, 단늪은 정음이 알람니 그지도 알려. 이봐, 뒤에다 요, 얜은 놈이야.
1: 아, 야, 저 얜이 대인 놈구라. 아, 이거 댁지 봐요. 아니, 빌라만 따라 와서. 아야, 저야, 니 다이 농구라, 니 물어보는 어디서 질디야라, 저니. 아야, 아쏘. 아야, 아니, 나 뼈도 너무 신비하고. 이따 말라도야. 아야, 아우라. 니 다이야, 니 하자야. 이거 댁지 봐, 하나, 이 자야.
2: 哎，你因为吃里底拉多了，怎么样？底拉不能哎，你把鞋子拉我呢呀？
1: 哎呀，好的，那那从来没听人喊买的，也得给你把钱拿回来去。
5: 斯诺基，卡斯克托克托罗瓦江啊，西勒马基巴阿修古，曼努尼，里马隆克马尔江啊，肯阿顿巴斯诺基阿西兹。

어이! 아, 왜 이렇게 짠내 동고, 롱캔너리 동고, 땀바 초, 마섬 초, 이렇게 들어가대. 니네 살에, 아누야, 그 사군에, 염롱. 성상대도 심하니, 네 살에 녹나, 저 농우, 염고, 염고지 놀네, 랩리, 승리양미지, 요고니, 네 보바 염고, 염살에 넘가, 나니, 호그 상방라 누케 묵나다자 굴 호 시상대 천동야가 시사 발라 멀라쇼메 탐고 그다 장다방내게 금방암 야가 사고니 호호에 놔들어 니네 살이 누구와 울어는 데대고 바고 살이를 난 용탐을 가만 롱하여 눈이와 오염디바스트가월사 아비디올라 땅구 어이 사비양아 능공라 사리 크고지요 오고당 허허에 안와드노 금홍점비나 농남으로라나 정름 호염롱왕분리 뜨이네 빈요그가 모홍 금을롱왕 아유 뜨리니 에이 니앙 정름 금을 잘 어디 놓아 저소바 성냥 이를 뜨니와 믿을리 드디어 내 통을 숨고 도와받는 동물 호기 염장 쓰라 홍비 아야마 에이하 오 산일날 낭의 서점을 잘 루마차사로네 이쯤 사쇼라 상아시 자노니 오호에

아스누기 힌디 필름 큰 순동욕바 아가시우고 이바야 아카시와니 모곡중 마방 테라쿠와 동바든 클레미 타나부바 트랜스미션 양이 시방을 아성 마정부바 트랜스미션 쪽아쿠 미니트 넘 30 농라북츠 아우농다중 제이 힌드